0: 아니 어디 쇼 담배로 누가 이제 뭐 봐요 운하고 내일 미치는 우무도
1: 신이야케 나 남찬주 스윈아 남찬주 시즈우티게 스킵타니 에고 프라이데이 시즈오서 가요는 잡으러지 셀렉션이야케 티리 all the four selections 남자 keep up four selections 오르간잔
2: 오르간잔 알로 예션 잘했디가
1: 잘했디가 스웨